0: 经已离开啦，我哋大家再饮剩咧，趁住洞房花烛夜，我哋慢慢嚟倾啊！嚟饮多杯。
1: 哎呀，我唔愿你再饮顺路，狂饮会乱性噶。切勿把春宵辜负，转瞬都变回天明噶啦。我唔欢喜你饮酒咧。
0: 乜话？唔俾我饮酒？